0: 나름 the T-shirt, the cap designs, the banner designs, color designs, blade designs, cup designs, the badge schools, the non-logos, signboards, poster printing, 예인의 바라시티가 이런 베이다. 이북인 드나니까, 네버레버에 드나니 버스 드나 트럭, 아스코나네 베네 거라와, 드킨, 이북인 다가오비메 또와나. 애는 트레이딩, 예인의 베나 가멘트, 스코나니 거로이, 드나 트레스, 수루, 벤피시, 유니폼스, 베스트, 스포트웨어, 키츠웨어, 아와 보니 마이스 구르구르디기. 이라리긴 내라 세베스에 사이깐네, 어 예인의 베라 워크숍, 애는 트레이딩, 아스코나네 베네 거로이, 나고 아미카, 루베링, 어타카 세베스. 예인의 베라 메초웨어, Askoran koroi terang kau suai tekatas the brick mouth the tank stand tekain open awi tekain ni katoka. Sekolah apa wiring service? Oh iya ini apa? Arka penta get the construction. Ida dikin nara service saya kan ni. Oh iya ini apa? Arka ibu ke aika sekolah apa ni pupu ni nako imi. Kami yang kekam kan kanako ya mika aku nako puki.
1: Aika iya rendera kai ibu ke. Apa tenua? LC Lady Fatima, M Lady Guadalupe, Hawaii. LC Lady itu ini merawa. Ayong kanne kawai nara kaibuge eron de itira meyak nuga awai de itira miang leita gina koira yon te namban tarapon e isu wani me watuana wuono watuana wuono ke email na gon gm@annjk.com
0: amdaba meiron ankambana ai annan trading

0: the new super blend. Are you are you on it?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뭐 how was the new super blend?
2: 나는 얘 너로 많이 하고 쓰는 다들 super blend.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내가 그러고.
0: 요트 블렌 아니 요나르키
2: 아야레 카르케 에 워르르키 나니카 포옹란데르 슈퍼 블렌 시네네 부이테타라 아고 레고 네네 부이 티기가 파이 타타 아 티부이나 타가 디미니시온 데 테테키 디 스미스
1: 키 카르케 토 원 아포인트 노 와 데 기가바이트 한 타타 아니 네 부포 디미니시 데 테테키 디 스미스 si temu ada tara pona inana ngopi mewa siapa
2: ayari oria star the one at the box or ini tapi wari super blend ya kaya nako oh yang tegen suwa aki kona kaya kina koyai ipukin tebu roya rangka kawa kaya yu the new super blend